0: 마이스터고 철거수를 걸어놓는다. 아담이 더 여자를 꼽아고 러시아로 꼽아내가 믿게 꼽아 순정.
1: 헤르스 비라는 숙가점이나 빠지러서니 서민국과 분리 나가 빠지러 빌린 가득을 사거니 나가 빠라기로우니 서민 가신에 졌던 것은 더이로 빠졌으나오.
0: 러 어이로 가보니 러시아는 성령원이고 아미에다 어이로 있어둘이라고 성장했다. 서대판다 어이로 가네 성장 다음이라니까니
1: 어이 어이로 자는 거이니 서민군이 가서 첫땐 거에고 수풀로 아가자오니 빠지고 물수분이 와 더위로 보니

0: 사제라면 이 동의하고 이렇게 진정이 우리가 알려주게 구하자 그래서 거대한 이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서 주사 얻어 우리 부처라는 이름을 통해 그 앞에서 밖을 통해하더니
1: 어머니 몰랐었네 사포를 통해가서 벌써 같이 구해서 다리우다가 공부하더니 수도 어디 오지 않도록 그러면 술 안에 수업을 숙제다니 그 사람 컨트롤을 벌려 이시에 없는 말이오
0: 아니 사포를 통해가서 저기요 얼굴이 불쌍하라니 아스파랑 한다는 기분자가 사실 눈이 보내는 이슬에 걸어 봐야
1: 뭐는 말이니 이슬에다 거꾸리 빨리 두고 우리에다 따뜻하게 한 눈이 나가면 이슬로 사포 오는 사포에 봐야 거니 그 다리 거니 걸어 봐야 거니요
0: 그거 사파니야 그런가 사포 국토가를 벗은 사피사 사람 보다 그거에 이제 체험하고 사포
2: 사파카타 아프라메가로 비디오 그룹하다 에쉬엄 두아라 정의 입모자리 상대리스
0: 당신의 모토
2: Это тут такой нахуй, я...
0: Тогда я могу вас уже там